0: 뭔데 시각이긴다이. 하? 에? 나는 뭔데 시각고? 아, 나투럴 게임이 바나까만. 이몽 바나만 까는 거 아뿐 이몽 고욕.
1: 아, 살라맛 룰라 하?
0: 아, 꼭 잉은 이니까 거 아뿐 이몽 바나. 속옷, 어이, 나 뭐 맙도스까? 뭐라 그 망국 나 띵아.
2: 꼬안 그냥, 꼬안 망국 마냥.
0: 랄라키 바야닝 인용 안낙.
1: 어? Yes! 아, 그나! Gusto kong lalaking anak. Mabdus gali ka, Carla.